0: 이해할 줄 아세요?
1: 조조지 않아요?
2: 조조지
3: 않아요?
0: 조조지 않아요?
3: 조조지 않아요?
0: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1: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3: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4: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 않아요? 조조지